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양대파 양대뿌리
3: 양대. 지만의
4: 뜻이
5: Yo Pachaiki, Herbol.
6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 Voces compartidas.
7: Maiguales, guanches, cau.

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기나이타파 양대뿌에레
3: 양대 지만에
4: Yo pa chaiki erbol.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 Voces
6: compartidas. Ma igual es guanches causa.